바로다 아로 베바가이 복자수타이 카이 네이라 독 고소공나니 코이몽블레이 산자카 복사 아수타인카 스페셜리스트 오피셜 어 복사 아수타니 바가이 릉마리 응나니 낭나이 고시작 유니버시티니 BE 이냐카베 Bachelor of Engineering Bachelor of Technology IT ECE Aboro Boroni Rengmari Nani Nangmai Komyumulai Renani Paitak Salmari Obishini Augustani Sal Nishido Salmarini Bishingo Omor Unani Nangmai BCC Sarnesimi BC Nishisarni Bishingo Tai Borokdo Farokni Bagai Tai Echironi Bagai Kisisa Holosa Botongai Tebo Kam Kisina Bagai Website Naiman Nai

안녕 가져나봐 마연이 바보니 비디 능가 뜨냐봐 어양가 부리바 마연이 비디 전우 사가져야다 다시 고마도 자노 얘길래 마여 송꽁이 타그떠 얘기 바보 송꽁이 타그떠 이 꽁이 송탕이 냐니 많이 내 찾아라 이니 파니 벗

따라 받아서 호컬라이 빠노 아구라레 마이리 밤성레 마니레 꽁아야 파니 꽁아야 갈레 너 칼레 비서야 호컬라이 빠노 따나 모성사

너 키딩 말이야 중노 맞아 맞길래 하트고 당가 뽀뽀 끓이니 몸을 뚜부마 성리도 너버 하리자 파야시니 너 고속도 못사 고수냐시네 나디 타나니 낭나 뜨노나 양사야 디마 꿈을라 깔려 타버다 가이 닦을라 뜨바 마이크 벗어대 어 다디 타나니 낭나이 너나 양사야 디바 무이몽 성나니 낭나이 버벅그르니 무이몽 기딩바리야 중노 이 카모 카바사 사모 사바사 나 기딩바리야 중노 마카 모파자 소구이 나이프루 타몽그란시 바하이 라자 녹나 타프라 카나 원하나 그리불레 기딩바리야 중노

아숙제라 자드니 코미 케레 자붕거 커렁리카 말로티 데버마 바이 헤멘드 데버마 아카소니 아고르탈라 타부 라헬 콜라니 커렁거 레 자붕 커나바이나